0: 찾아야 갖고 온 데고 딱히 아기 띵 손에 공나는데 그거가 돼야 되는 아이 미리 리치 때 공나 사리키 이리 가야 겨우기린 숨기지 나 다는 다 아차 코레 사사 딱히 고통 이따라 아차와 사선 코데가네 아 다이 고통 에 깨야 돼야 아 데이터 고통이 공기 꼭 오늘 기타는 일량이 되네 이렇게 공고 통고를 살라는 다이죠. 우선은 이게 나사리 킹가 결기를 사기. 가냐 가기디 나버리기죠. 가기디야 그래.
1: 이야 가기지 않나라카 공단 배상 같이 호스피탈 공이 교인이
0: 인데서 신변아.
1: 어. 이라가 큐 달라 연이티 내리.
0: 인베타나.
2: Angus McNally, Kage Tews and Thy Cho, Margaret Leishman, Gosna Pizakhews and Thy Cho, Frank Horsey Jula, Ajon, Editing with a Goat issue, Musty Goody Sinathan. Such on two times in a heady thousand, Nazuni Gatti, Sazida Jim Hope Sijit.